0: 唉，你哋攰唔攰啊？不如放低我，等我行几步啦。
1: 唔使啦，娘亲，我就唔攰啊。你睇下，横掂都就到啦，嗬。
0: 阿维啊，你咧攰唔攰啊？阿维，你唔舒服啊？你做咩唔出声啫？
1: 我知啦，大哥梗系又诗兴大发喺度作诗顶啦。
0: 阿维，咪咁入神啦、啊，因住跌倒啊。
2: 得啦，娘亲。啱啱我有啲吟诗嘅境界啫嘛。
0: 哎呀，到啦到啦到啦！哎呀，放低我啦，我自己行得噶啦，都到山门咯。
2: 好啦好啦，到啦，停轿啦。
1: 好啦，
2: 娘亲，睇下几快就到啦。
0: 阿维啊，你两兄弟等阵都要顶礼普席禅师噶。
1: 哦，我哋记得噶啦，嗬。
2: 系咯。
0: 咁我哋入客堂啦。
1: 嗯。
2: 啊，娘亲啊！普席禅师就喺客堂门口啫噃，啊，佢见到我哋啦，
3: 啊，施主光临，请入去里边坐下，
0: 好啊，好啊，
2: 好啊，好啊，
3: 好啦，随便坐，
0: 顶礼大师。